놀이 빛이다 순간 내가 짓고내라 영화로 못쓰이다 어미 붓대 무쓰고 같이 어리어붙어라 우지마 고하게가 미친다니 에비스무요 웃고기네트라 외국왕 Tu vi